0: 내가 미싸게 내 까봤다.
1: 어, 내 미싸게 떠야. 안나가제나. 루와 울은나. 아빠도 찔린나. 루알리 짭마탄나. 오람부타 나이 구다. 맞다, 빠나.
2: 라니요.
1: 라니요.